0: 家去服侍婆婆呢。
1: 喜见娇妻贤淑，今夜我百感有余。
2: 我做饭来了。
3: 哎哎哎，姐，
4: 阿爹，做咩你翻嚟咁欢喜啫？
3: 梗系啦，人逢喜事精神爽啊嘛。
4: 到底做咩啫？
3: 我哋。